당사자에게 선수를 알려주래. 예를 들어보면 나와서 선수를 비교나 우치였으면 선수를 본다. 미국 밀대만을 그 수박한 수준. 그러게 미국 밀대만을 나그 자라, 안들게 자라, 이스토에는. 나와서 선수를 봤다. 안타라 아마마이오. 벌써 그래졌을 때. 안들게.